0: 자, 지금 드리고 전에
1: 즉시 내려가.
2: We got open for a second off. Put some notes in there.
1: Yeah, 즉시 내려가.